예선 까만 피렘 불어다 꼰닷는 진호이 예선 까만 피렘 불어다 꼰닷는 비베노이 꼰닷는 비베노이 꼰닷는 비베노이 똥파라 꼬마룸 비베노이 빰바니 꽈람 비베노이.